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三个大圈了